27 years BC Rome의 Robben Island 문구의 타인이 아론거 소비톤카. Mandela Koroksa 구비 라마롬의 서버클라인의 버럭 그의 근황 따위 고섬 구푸르노 뜨의 허단의 함크라이뇨 너의 덕마노 개봉의 커랑크라 캐티샤나의 버럭 코럭사 서반의 생크락 버럼그랑 넬슨 만델라노 아롱니 피옹나박의 아프리칸 하코토르 근황의 서버클라이자카 아프리카 하코토르노 카르의 하용베렘니 아동록 커랑티샤마바이 11 February 1990 아롱니 비옥자카 27 BC 로모의 아롱고 섭자기 동만이 아롱니 기필마야 골로 로코 함크라니 바그이 커랑티샤나 사문고 하피카 1993 BC 넬슨 만델라 테이 데클락 버러 커롱니노 노벨 피스 프라이스 르자카 1994 BC

우리 짝꿍이 꼭 되니까 이제라나 나신 덩어리 척박이야. 미니 어느 짝꿍은 가득 조이고 그러니까 산불이 되버나 사과 되버나 다이 소리 되버나 시월가 빌무한 카미 버카탈 시대문 푸르 찰탕 디프라니

가슴살이 시작하는 판다고? 이런 모락성이 커양으로 좁은 그날의 작가 미니야무다 그나마디 수면시대 범위의 커양으로 좁은 미니야무 좁은 곡탱크 약시대 약라짱 누후루이 미니야무 좁은 아크라탐 쪽의 곡탱 시간에 온카 세슬란대 범위 또이 디멘대 범위 시간에 하시냐면 해서 말하니

거북함을 아빠나 그랬더니 아가씨가 내가 들었고 브룩스 크랭판다고 미로 탐주도 본부의 밑을 에바 사선이 이래덕 뒤지고 그래 하죠. 저 크랭판다고 더블 빌리아블로 크랭바디 우리 집이 정화되는 거랑을 잡은 빌리 루잡은 것 트잉크 어 아니 부카 빌리 어루 잡은 것 가도 저거 거북한 에바카 Nandita Jamatiya, Dai Binarani Jamatiya, Siyaka, Burburiya Amarpurni.